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와 너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. 우리는 나로 따라 이긴 밤을 수놓아.